숨은 남이 어머니 오비 잘해야지. 가만 없어 간다니. 내 마음을 사살 안 쏘는 놈아. 어마마 뭐 아수수. 나는 뭐 가서 믿어. 마시야 마야 나시 안 놓으시. 야드시. 아바라. 안녕. 안녕.